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 국가 전시 컨벤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 BW2016 현장인데요. 여러분, 단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이곳에 몰려든다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ACGN 전시회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했는데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이 지하철 세대들의 열광적인 축제는 이미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아주 선풍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국 마오다이 차이나 인사이트와 함께 차원의 벽을 허물고 함께 중국 서브컬처가 왜 이렇게 핫한지 뜨거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1: 서브컬처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드래곤볼, 세일러문 같은 명작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서브컬처 또한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세계 젊은이들의 주목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ACGN 종합전시회인 빌리빌리 월드는 3일간 30여 개국에 40만 명이 방문했고 6만 명이 넘는 코스어들이 현장에서 함께 즐겼습니다.
2: 你的需要多长时间了呢？差不多也是一个月，我6月9号准备定下出这个角色，然后到今天差不多是完整的一个月。有好多细节。对，因为安琪拉她是很擅长控火的，所以就是在做的时候就考虑了很多火的元素，像发尾的话就有那个火焰燃烧的感觉，然后我选了三个颜色，内焰是金黄色，然后外焰是暗红色，这样子去进行一个搭配的。
3: 他的头发特别贴合，特别适合他。是的，因为他也一直约不到他满意的假发，然后想帮他做一个就是比较修饰他脸型的。然后妲己最萌的地方是他有这个大大的耳朵，他就做的非常非常合适。对，最快乐的事情是你觉得是什么呢？
2: 我觉得最快乐的事情就是说出cos有人跟，出来玩也有人跟，打游戏被别人骂了，还有朋友帮忙骂回去。
3: 我觉得最快乐的是跟朋友一起。
0: Where are you from?
4: Russia. I'm Russian.
0: What made you come here to BW2026?
4: It's amazing. It's incredible. So many different characters. Everybody can find someone they like. I saw a lot of characters I know, and I think by myself, I thought nobody else don't know about them. But when I see someone cosplaying them, I saw yeah. This is kind of people I want to see here.
5: So I'm cosplaying a character from Identity 5 called Richard the Knight. Yeah, it's my favorite game. I play it every day. It's also a Chinese game.
0: So why is your this game favorite?
5: The characters originally have doll eyes and the designs really attracted me. I think Chinese pop culture, the fans are very, very passionate about what they love. It's s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1: 서브컬처의 핵심은 가상 세계에 대한 애정과 몰입입니다. 팬들은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와 스토리 속에서 공감을 나누며 그들의 정신적인 연결과 집단적 합의를 형성합니다.

0: 国教1573第18届影响世界华人盛典，8月北京。
1: 每一个焦点让你洞察瞬息万变，每一步动态带你迈向市场前沿。从金融中心感知活力，沿经济脉络构建未来，让世界看见亚洲，从亚洲看见世界。中国银行香港亚洲财经后市，今天凤凰卫视中文台。
2: 中方再次要求美方要恪守。
0: 每一个屏幕中所看到的画面，都记录着最新、最热、最重要的新闻资讯。每天黄金时段准时出发，与您共同前往第一现场，跟随前方记者的步伐，以最专业的新闻视角，多角度宏观分析事情脉络。五台联播与您一同关注世界动态。五粮液时事直通车，每天凤凰卫视中文台。
3: Subculture가 왜 이리 Z세대 사이에서 인기놀이를 하는 걸까요?
4: 我的日常生活整一个全都是二次元，二次元就是缓解压力的一种方式，也是一种精神寄托。
3: 소수가 즐기던 비주류 문화였던 것이 중국풍의 굴기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중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5: 希望能够在以后漫展上都是有我们一席之地。所以我觉得这是一个中国动画产业的春天。
3: 저는 김은수입니다. Subculture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6: 현장에 마블 스튜디오의 CEO가 왔는데요. 와, 여기가 지금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CEO가 또 왔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중국 팬들이 정말 마블, 디즈니의 팬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다들 휴대폰을 들고 찍기에 정신이 없네요.
3: 21세기의 마블은 파상위기의 만화에서 출발해 전세계를 겨냥한 영화 산업화로 나아가며 선두로 성장, 글로벌 슈퍼히어로 IP 제국을 구축합니다. 중국 시장에도 가장 먼저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입해 한 세대의 미적 감각을 바꾼 해외 IP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마블의 전체 IP 유니버스의 상업적 가치는 451억 달러에 달합니다.
7: 漫威这个东西是我们从小看到大的英雄梦，他第一次来到这个 BW，具有这么大一个展台，包括凯文费奇过来，对我们来说非常兴奋，所以我一定要来。你是喜欢这样的二次元啊？对，多久了呢？我今年26岁，我是从10几岁就开始做 cosplay， 第一次看漫画的时候是3岁。那这个给你生活带来了哪些的改变吗？我最大的改变是我认识我老婆。
8: 我办动漫社认识的老婆，动漫结缘认识的。作为第二代的黑寡妇来说呢，我觉得她是一个很有血有肉的角色，她会迷茫，会恐惧，但是与此同时呢，她还是会去保护身边的伙伴。我觉得她特别的有角色的闪光点。那么我今天这套衣服也是我自己从头到尾做的。
3: 한동안 중국은 성숙한 산업화 제작 체계가 부족하고 오리지널 창작 작품이 적으며 소재가 획일화돼 중국 현지 IP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5년 애니메이션 영화 신서유기 몽키킹의 부활의 개봉은 국산 애니메이션 부흥의 그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후 나의 붉은 고래, 너자 악동의 탄생, 중국 기담 등 뛰어난 작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해외 IP의 스토리텔링 틀을 완전히 벗어나 중국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9: 今天这个扮演的是什么角色呢？是动漫《凡人修仙传》里边的男主角韩立。
10: 哦，你们是为什么喜欢这个韩立角色呢？喜欢的性格，关于这种，对大事上谨慎。